0: 도쿄 프로 시스터즈 605 파이렛 그립 디센딩 플랫레벨 150 하이 그립 줄리엣
1: 이스타즈 605 도쿄 프로치 람웨이 34 렉스 엑스펙트 아이리스 람웨이 34 렉스 아프로치 QABS 블럼프 탱고 어라이벌 메인템 플랫레벨 150
0: 탐프 탱고 어라이벌 엑스펙트 아이리스 러닝 34 렉스 메인템 플랫레벨 150 이스타즈 605
1: 이스타즈 605 리크라 디렉트 빅스텐 메인템 플랫레벨 150
0: 아이리스 빅스텐 메인템 플랫레벨 150 이스타즈 605

0: 도쿄 어프로치 에어 서울 705 다이렉트 그립 디센트 리치 플라레벨 150 바이 그립 마이크
1: 에어 서울 705 어프로치 엑셀 사이렌스 루라메 스리포 라이트 어프로치 그립 바이 예스람 부탄거래라
0: 익스메 다이렉트 줄루 러네 스리포 라이트 어프로치 예스람 부탱거 라이벌 에어 서울 705
1: 이스터제 601 디센트
2: 메인텐 11000 디센트 메인텐 11000 디센트 601

0: 도쿄 아프로치 굿모닝 아시아나 102 헤비 다이렉트 프리 메인 8회 150 웨브 노벤버
1: 굿모닝 아시아나 102 도쿄 아프로치 컴백 34 라이트 클리어 비아스 1 탱고 아라이벌 크로스 그립 아트 플라러블 150
0: 크로스 그립 플라러블 150 클리어 비아스 1 탱고 아라이벌 러닝 34 라이트 아시아나 102

0: 36 36 literalmente Baba Tota.
1: One more thousand 35 6 0 8. Tokyo 35 6 0 8. Do you still want us to cross Venus at 15,000?
0: 36 36 speed out to 3% there. Direct 5-6-0 is 공항 상태를 비라 소리 쓸죠.
1: 그래서 cancel 비는 상태 리스트.
0: 그래서 5-6-0-8 소리 쓸죠 상태.
1: All restrictions cancel. 5-6-0-8.

0: 복잡하고 그 주유소인가도 뭐 주유소들어가 아마 한국에서 비트 퍼포먼스 있게 가능하고 있어요.
1: 이번까지 주유소들한테 저기 앞으로 주자자 엑스프레스 아래 다음에 34 레프트 앞으로 크리아드 베아 루트 앞 참관해봐. 1.448 contact Tokyo Lera 120
2: 120 1.448
1: please Turkish 50 fly heading 190 vector to Gina Desire maintain 6000
3: turning right heading 190 Desire maintain 6000 Turkish 50